0: 수 있습니다. 라고 쓰는 거예요.
1: 212 Elm Messina Hospital, 1130. Break, break. Stand by, parents for rescue.